0: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디 보자.
0: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
1: 어디 보자.
0: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입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느냐?